아바품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걸음 수월와 합비 아바품 빔빔 아싸리 랍딘 텔레피 텔레피 아바수아주원이나 마원상과주 마와베수 마와트럼펫에수 Chai, praise the Lord. Come on, we sing, Baba. Mumra mienye uradiye.

위하여 하여 세계 규망 사회 야리야리야리 엘림 총과 루샤바 차이냐미 파트야스 하나위아이 운영와 야르사 운영파 부디 아바라바

왔으니 예수 이름으로 겉절이나 겉어 막 괴짜맹이나 파묵하세 원이 아니네 보이네 사원기강와 아타보미라시오 우파다사로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이 바치는 에뉴보이 카멘토 나서바투아트라고

0: 사랑하네.
1: 사랑 소중해봐. 안돼. 사랑 사처럼 돌아와야 되구나. 그들자야 두에니 가스로 왔지. 아, 와리야면 가사하면. 아니, 여대. 저러시. 판샤노. 두만하여 마사로. 밑에치래. 내 이름은 세 디 지저스. 여봐. 이 숨은 니야면 이나다도. 에 데디. 이게 프리호. 세 뉴미래 이와 브라스와 채비를 보아 브라보보아. 이와 삼카 크래비 마우세. 니야. 와 산이야 프리모 바는 니디디 지저스. 니야 어찌냐 프리모 바는 소. 아, 에이 예수 크리스토도. 니디 에니 지저스. 자, 브라스와 채비 보아 후배비 파. 니야 메 카우포니 세 메 카우포 예수 크리스토 암 마우세. Yes, my name is Hain, and we are coming. That's how many power brought up one. So many men in our every channel. Many are saying in our every year. Power to Yahweh and Yakov also. Near what's Yasia, what's Satra, the old one, your only beam.